0: 정말 분양도 한 게 대란데. 내가 도플드. 버지니아 오르사멘디아 디렉터 델 그룹포 제네시스. 카냐 데베 한 게 대란데 네지.
1: Muchas bendiciones, mande.